산안두나 카나르가 로신나바 호나미나시 비스누푸르 아마숭 추라참푸르 질라기 타이나바 마팜싱다 라우 싱우기 타박 타우람싱 빵토포다 낙시오기 타박 파이카나바기 마탄나가시 비스누푸르 미파마마 빵토크레 acting locally for global impact haiba hiramda malengi biological diversity numit ngasi pangthokri manipurda haujimaki oina chak thongnaba gas lpg gi award pa leiti haina iocl imphal divisional office na hairi amasung manipur yauna raija tara gi rajya sabha sit kunmari gi mikhal jun taran nipanda pangthok lagani haina election commission